밝혀주는군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

지구가 반대로 돌고 밤에는 못 자더라고 널 제일 예쁜 굴곡은 입술에 미소더라고 이건 네 노래야 baby 널 위해 쓴 거야 baby 네 귀에 닿기를 바래 기도해